이상한 전화가 왔다. 기다려. 지금 갈게. 기다려. 지금 갈게. 식민지가 된 것처럼 나는 조용했다. 여분의 손에 수화기를 맡기고 두 손을 포함하여 나는 원래부터 그래야 했던 것 같았다.